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이 활기를 얻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야 비로소 삶이 창대해지고 영적인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대학의 성경 하나님에서 만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헨리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비록 자신이 근면 성실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 해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술과 교만에 빠진 위험한 상태였다고 묘사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원하지만 빠르게 타락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는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을 위기에서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도움은 찾아왔답니다.
1: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헨리? 그 철물 가게를 털자고 한 건 누구 생각이었어?
2: 펄시 형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단지 사냥용 도구가 갖고 싶었던 것뿐이라고요, 엄마.
1: 도둑질은 나쁜 거야. 아, 네가 더 잘 알면서 그래.
2: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펄시 형이 입만 잘 다물고 있었다면 우리가 잡히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1: 네 동생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2: 뒤를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애가 간절히 원했어요.
1: 너희 둘 다 미성년자인데 천만 다행인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둘 다 감옥에 갔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너희는 오랜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았을 거야.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당시 15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헨리 크리스천의 실화 간증입니다.
3: 부모님 두 분 다 술을 마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5살이 되었을 무렵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나이에 비해 키가 커서 전 자유롭게 술집에 드나들며 만취했죠. 전 남동생과 저를 꾀어 강도 행각을 했던 그 형을 멀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술은 멀리하지 않았답니다. 음주는 저를 비열하고 난폭한 아주 위험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살에 결단을 내렸답니다.
1: 군대에 입대했다고? 아, 무엇 때문에?
2: 제가 계속 여기 있다간 그냥 사고만 칠 텐데요.
1: 언제 어디로 떠나게 되니?
2: 2주 후에 포트딕스로 신병 훈련을 받으러 가요.
1: 아버지는 네가 집에 남아서 수학일을 돕기를 바라시는데.
2: 듀유알 엘프도 이젠 일을 도울 만큼 충분히 컸잖아요. 전 제가 의도하지 않는 강도 행각으로 체포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3년간 군대에서 복무하기로 한 거예요.
1: 네가 잘해내기를 바란다, 얘야.
2: 저도 그래요, 엄마. 아마 저도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전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고향인 시러큐스 주변의 제 친구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군대에 입대했죠. 하지만 거기서도 제 음주 습관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명령을 받아들이는 일에 문제를 겪어서 진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저는 21살 생일이 되기 전에 영예로운 제대를 한 후 시러큐스로 다시 돌아왔죠. 전 와인을 사기 위해 옷이 가득 담긴 여행용 가방을 팔았답니다. 추운 겨울날 밤, 전 한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나와 찻길 중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쌓인 뚝 위에 앉았다가 그곳에서 정신을 잃었죠. 경찰이 와서 저를 유치장에 데려갈 때까지 한 낯선 사람이 제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유치장에서도 저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판사는 저를 내보내준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일자리를 구했지만 광란의 밤 생활 때문에 종종 늦잠을 자느라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전 빠른 속도가 나는 검정색 차를 구입했고 어느 날 밤 남동생과 친구 한 명을 태우고 술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하고 있었죠.
4: 군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전했어?
2: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지휘관 차량 담당 운전사였어.
4: 장군차를?
2: 아니, 대위과였다. 짧고 굵게 인생 살기, 그게 내 모토야.
4: 어, 형, 조심해! 어!
2: 내 새차가 누구 다친 사람 없냐?
4: 아니, 하지만 형 차가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 차가 뒤집힌 데다 지붕이 납작하게 찌그러졌어.
2: 아,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
4: 그나저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 문이 다 박살났는데.
2: 내 옆에 틈이 있어. 기어서 나갈 정도는 돼. 한 번에 한 명씩. 우리 중에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남동생과 운전하며 가는 중에 또 다른 커브가 있는 것을 깜빡하고 거대한 바위에 차가 정면 충돌하게 되어 제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는 목숨을 건졌죠. 이 두 사고 모두 다 어두운 시골 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상실했죠.
5: 야, 너 정말 운 좋다, 뒤. 난 구하는 일마다 모두 잃는데 말이야.
6: 형이 제 시간에 딱딱 맞춰 나타나야지.
5: 야,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6: 가구 나르는 일은 마음에 들어?
5: 텔레비전 선들을 세밀히 검사하는 건 그리 쉽지가 않아. 월급은 쥐꿀이지만 어쨌든 일이니까.
6: 형네 사정이 형 보고 늦지 말라고 경고했다면서.
5: 그래, 그리고 나도 너처럼 말은 잘 듣는다고. 이쪽으로 몸을 움직이면 아파. 피아노가 내 등 위로 떨어진 다음부터 이래.
3: 전에 저는 피아노를 위로 옮기다가 끈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힐 때 넘어졌는데 그만 피아노가 저를 치고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둘러 병원 진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저는 일을 계속하려고 했죠. 이 운전면허가 회복된 저는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자격부로 취직하고 한 전문 대학에서 의대 준비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 밤생활은 여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채였죠.
1: 헨리, 척추 수술은 잘 되었니?
2: 와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디스크와 척추에 있는 손상된 부위를 고쳤대요.
1: 깁스가 크구나.
2: 전신 깁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등을 평평하게 대고 10주 동안 누워있어야 한대요.
1: 10주 동안?
2: 간호사가 6주가 지나면 창밖을 내다볼 수 있게 휠체어에 태워준다고 했어요.
1: 너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 보구나.
2: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배운 기도들이요.
1: 잘했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헨리.
3: 6주 후에 간호사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 바깥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맑은 정신으로 술을 멀리하고 지내게 되자 제 마음은 소망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전 휠체어에서 보행보조기로 옮겨갔고 그 후에는 지팡이를 짚을 수 있게 됐죠. 병원에 있는 비서들 중 한 명이 제가 퇴원할 때 함께 교회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갔죠.
7: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구원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십시오.
3: 전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결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지만 슬프게도 저는 교만한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때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 보험회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았습니다. 술꾼에게는 너무나 과한 액수였죠. 그 돈으로 저는 집과 컨버터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새벽 6시까지 계속 술을 마시곤 했답니다. 손이 떨리고 속이 쓰려도 저는 개의치 않았죠. 그리고 저는 자동차 영업 대리점에서 영업직으로 들어가 고급 승용차를 파는 매니저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얻은 큰 수입으로 아파트 한 채와 피자 가게 그리고 캠프장으로 쓸 땅 일부를 구입했죠. 그 술집에서 만난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린 아이들도 낳았지만 전 여전히 술꾼이었고 그녀도 여전히 같은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8: 어머니, 애들 엄마가 몇 달 동안 집을 비웠었는데 지금은 이혼을 요구해요.
9: 오, 세상에,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이. 아마도 그 아이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것 같구나.
8: 장인이 술주정꾼이셨고 딸들 모두를 학대하셨대요. 예전에 그 여자가 술집에서 유혹했던 모든 남자를 생각해보면 늘 제가 그 여자를 데리고 돌아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젠 우리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9: 사라져버리다니. 그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어.
8: 이번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사라졌어요.
9: 아마도 이혼이 더 나을 듯 싶다.
8: 그 여자는 제가 술 먹는 걸 탓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도 술을 마시는 거래요.
9: 마음이 아프구나, 엘리. 하지만 인생에서 나쁜 선택을 한 대가는 훨씬 크단다.
8: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애들 없이 제가 어떻게 하죠?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니.
3: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게 되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죠. 전 밤낮으로 울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저는 출근하는 길에 교차로로 향하는 왼쪽 거북길에 놓인 커다란 나무를 점찍어뒀죠. 만약 제가 시속 100마일로

0: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 아,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0: 보시는 것처럼 헨리 씨는 하나님께서 헨리 씨를 매우 사랑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헨리 씨를 위해 죽게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괜찮아요, 헨리 씨.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헨리 씨는 지옥에 가게 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분리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헨리 씨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헨리 씨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헨리 씨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1: 그쯤 되자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새 차들과 사람들이 있는 큰 상품 전시실에 있다는 것은 개의치 않았죠. 그동안 제가 죽음과 지옥에 너무도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메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전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전했답니다. 몇 달 이내에 전 그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일을 그만두고 제 소유의 땅을 팔거나 기부한 다음 시러큐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쯤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위중한 상태셨습니다. 전 어머니에게 문병을 갔습니다.
2: 네 얼굴을 다시 보니 정말 좋구나, 헨리. 얼굴이 좋아 보이네.
1: 어머니, 저 구원 받았어요.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어요.
2: 그래, 정말 잘 됐구나.
1: 제 평생의 가장 멋진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삶도 바꿔주실 거예요. 제발 어머니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2: 하지만 난 내가 다니는 교회를 바꿀 수 없어, 헨리.
1: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어머니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도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머니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의식은 단지 경건함의 한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어머니, 제가 성경에서 표시한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머니는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몇 년 후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사셨답니다. 이후 저는 한 교회에서 수련 목사로 사역했고 엘러베마 도단으로 가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석 졸업했죠. 1985년엔 교회에서 빅토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영혼을 지닌 자매였죠. 빅토리아는 복음을 들은 후 8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전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훨씬 더 좋아요, 헨리.
0: 항상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1: 주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신실하시죠. 선교사가 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0: 그건 내 꿈이기도 해요. 이혼한 경력 때문에 정식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선교사는 될 수가 있어요.
1: 아이들을 자주 만나나요, 헨리?
0: 아니요, 별로 많이는 못 봐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혼이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했죠.
1: 이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시는 것도 당연해요.
0: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그릇된 일들의 원인은 우리가 더 이상 결혼과 하나님을 높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1: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여왔어요.
0: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빅토리아와 저는 다음에 결혼했고 선교사로서 멕시코를 2년 동안 섬겼습니다. 우린 복음 전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그 후 우린 선교대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고 우리 조국 내의 갈급함을 보았습니다.
1: 나도 당신 생각에 동의해요, 헨리. 군인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 격려를 받아야 해요.
0: 예전에 군대에 있어봐서 유혹에 대해 잘 알아요. 사병들 사이에서 세상을 따라야 한다는 동료들의 압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1: 나도 전에 공군에서 병력 기록부에서 복무했으니 우리는 이미 군대에는 친숙하네요.
0: 우리 선교 훈련 학교에 가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목 훈련 받는 것을 원하실지도 모르니까.
1: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갈게요.
0: 그렇게 빅토리아와 저는 함께 선교 훈련 학교에 가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녀 군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빅토리아는 찬양을 하고 저는 설교를 했지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 가운데 놓여 계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용기를 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평생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제 나이는 79살이고 여전히 빅토리아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8개월을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고 수년에 걸쳐 교회들과 군부대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전 집을 나서면서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전도지를 제 주머니 안에 가득 채워넣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청자 여러분, 새 생명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 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깨달았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0: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 니엔더털,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니엔더털은 누구였는가입니다. 우리가 동굴이나 석기시대에 관하여 들을 때 대부분은 니엔더털을 연상합니다. 우리가 니엔더털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야만적이며 털이 북실북실한 등이 굽은 인간과 유인원을 연결하는 그러한 동물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누구인가? 첫 번째 니엔더털의 뼈들은 1856년 독일의 두셀도르프 근방 니엔더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진화 인류학자들은 마침내 유인원과 인간의 소위 실종된 고리를 발견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뼈들을 재구성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양의 니엔더털을 만들었는데 그는 완전히 똑바로 설 수 없는 털 복숭이 야만인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최초의 발견 이후 300개 이상의 니엔더털의 뼈들이 발견됐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제 이 최초의 니엔더털이 리켓병이나 관절병을 알아 그들의 뼈가 현재의 인간보다 외견상 더 작은 모습이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니엔더털을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합니다. 만약 이들이 오늘날의 짧은 머리와 의복을 입고 어느 거리를 걸어가면 아무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엔더털의 인간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니엔더털이 종교적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과 함께 꽃과 때때로 다른 소유물을 매장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자들과 약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분명하게 니엔더털은 진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즉 자립할 때에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낄 텐데요. 다 성장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손을 여전히 빌려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방송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을 통과하면서 이 자립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BBN 한국어 방송이 우리 한국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그 후원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실 때마다 이제 BBN 한국어 방송도 자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좀 더 큰 마음, 성장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시발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싸움들과 모든 고통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함께하고 계시는 BBN의 가장 독특하고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사역에 깊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방송사역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방송이 바로 BBN입니다. 특별히 ITL 카드를 통해서 BBN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일에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은 주로 어떤 종류들입니까? 아마도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9장 20절에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보다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찾아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가 힘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선지자 노아의 시대로부터 10세대가 지났어요. 사탄이 온 나라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들의 종교를 믿었어요. 어떤 나라들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태양에게 예배했어요. 또 다른 나라들은 달에게 절을 했어요. 주전 1925년쯤이었어요. 아라비아의 동북쪽 땅에 아브람이라는 나이 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이름을 많은 나라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의 부모와 이웃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만약 그가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서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큰 일을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그 새로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는 선지자들과 성경과 세상의 구주가 나오게 될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친척들을 떠나고 가족들의 종교에 등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되신 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견뎌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항상 편한 길은 아니지만 항상 최고의 길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늙었고 자녀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불가능한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모든 아담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지만 아벨과 노아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록에 의롭다고 기록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녀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요. 사라가 임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오면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난 지 10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그 지방 풍습에 따라 사라는 자기의 이집트인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을 잤고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13년 정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89세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1년 후 사라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어요. 그림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게 보이나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복을 주신 강대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은 집에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소떼와 양떼를 돌봤어요. 때때로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골라 그들의 죄를 위해 그 양을 죽이고 제단 위에서 태웠어요. 그렇지만 이삭도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희생에 대해서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인데 이사야 53장 2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복음의 핵심이죠. 프랑스의 에펠탑은 130년 이상 건축적으로 탁월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파리 시내를 굽어보면서 장엄하게 오늘도 서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이 탑을 대표적인 명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펠탑을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기드 모파상 같은 분도 그 탑이 공장 굴뚝같이 우스꽝스럽게 가는 모양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그분은 이 탑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께 마음을 의탁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예수님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반대로 묘사를 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의 지극히 높고 장엄함은 사람들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 중에 가장 진실되고 순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분만큼 아름답고 위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사랑하는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사람이 어떤 동물보다도 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세계 65억의 영혼들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일일이 감찰하시며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세계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평생을 달려야 되는 기나긴 과정이죠. 인생 경주자들 중에는 바르게 달려서 영광된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궤도를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불명예스럽게 결말을 맺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88년도에 한국에서 서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100m 달리기 결승전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수와 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붙었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이것을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벤 존슨은 그 당시 100m를 10초대에 돌파한 세계 기록 보유자였고 칼 루이스는 미국 육상의 전설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대결에 전 세계가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 이유였겠죠. 누가 이겼을까요? 벤 존슨이 9.79초의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칼 루이스가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직후에 행한 약물 검사에서 벤 존슨이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2년 동안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93년도에 또다시 약물 복용이 발각되면서 영구 제명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술이나 전략의 미숙함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 달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실격 처리가 된, 디스퀄리파이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꼭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탁월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게 되면 머리도 좋고 돈 많고 스펙은 뛰어나는데 거짓과 편법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말은 뻔할 것입니다. 실격된 인생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아무렇게나 함부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달려야지 여러분 인생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달려가게 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경주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공적인 경주자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른 인생 경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의 삶을 운동 경주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에 운동장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스타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오. 원래는 이 단어가 이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약 200m, 606.75피트, 미터로는 200m 정도 되는 길이를 말하는데 헬라 시대 때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던 운동장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스타디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스타디움이라는 영어에서 나왔죠. 요즘은 스타디움 하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지만 그 당시 그리스 도시들에는 그렇게 크지 아니한 스타디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달리기 경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착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 사회에 네 개의 큰 경기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미안 게임스라고 하는 이것은 고린도에서 열렸던 경기입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을 기리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두 번째 경주가 올림피안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올림픽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제우스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가장 오래된 경주입니다. 주전 776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매 4년마다 경기가 모입니다. 세 번째가 피시안 게임스라고 하는, 이것은 아폴로를 기념해서 델피라는 지역에서 모였던 경기. 네 번째로 네미안 게임스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헤라클레스가 네미안 사자를 때려잡았다고 해서 네미안 지역에서 시작된 경주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모든 경주는 이방 신들을 위한 경주였어요. 헬라 신들을 위해 달리는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자들에게 화환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 세미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월계수나 솔잎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었죠. 이것을 우리가 월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올리브 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화환을 씌워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화환을 머리에 쓰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AD 67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약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로 가서 올림픽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서 갔어요. 그 결과 네로가 1808개의 월계수관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월계관을 탈 수가 있었을까요? 황제하고 괴로워서 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긴 것입니다.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천천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1800개상을 다 휩쓸어 가게 되는, 이와 유사한 일이 1991년도에 평양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요, 홀1런만 11개를 하고 골프 끝났을 때 38 언더파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세상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차지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면은 뭐 unfair하다, 자스트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멸류관을 가져가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장악해가는, 이것이 세상적인 멸류관의 특징이죠.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서 얻었던 이 멸류관, 이것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썩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신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경주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받게 될 관이 썩을 승리의 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도 그 관은 꽃으로 만들든지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크라운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시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세상 멸류관의 현주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들을 위한 경주에 참여를 하고 있죠. 황금이라는 신을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이라는 신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라고 하는 신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 경주에서는 설사 여러분이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게 될 멸류관이 썩어질 멸류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Perishable crown, 썩어지고 시들어지는 crown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면류관은 어떤 것인가요? 25절에 계속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속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것은 영원한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부여해주는 크라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면류관, 이것은 imperishable crown, 속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경주 앞에는 이 두 가지 면류관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안겨주는 세상의 면류관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경주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향해 달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떤 면류관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마지막에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영원토록이실 하늘의 영광된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위한 경건하고도 올바른 신앙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영광된 인생 경주를 달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적응성이에요. 두 번째는 절제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향성. 이 세 가지가 분명히 갖춰져야지 여러분의 신앙 경주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바른 경주를 달려가려면 첫 번째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adaptability 혹은 flexibility,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에 잘 적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나 주어진 다른 사람의 형편에 나를 잘 적응시키는 것, 이게 있어야지 건강한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적응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와 같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비우고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나 포지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느냐? 생명을 건지고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바울의 더 큰 가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은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본인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완벽한 유대인이었죠. 더구나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히브리 말을 했던 건 아니에요.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 문화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이와 같이 가장 유대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 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 되는 것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하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에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받겠을까요? 장차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례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도 바울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다 떠났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에 결례 예식을 받았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딴 건 몰라도 복음에 관한 하나는 정말 단호하고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아닌 외적인 형식이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복음 앞으로 초청할 수만 있다면,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적응력이에요. 21절에는 그 반대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즉 이방인이나 헬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계명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율법이 소중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내가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되었다. 유리빙 트랜슬레이션이 좀 재미있게 번역한 걸 보았어요. I try to find the common ground with everyone. 모든 사람과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common ground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형태로도 나를 적응시키고 나를 그들에게 프리젠트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적절성 혹은 적응성에 대한 좋은 예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장벽을 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은 불신자, 나는 천국 백성, 당신은 지옥 백성, 이렇게 벽을 쌓고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예수 믿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 모른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몰라야 될까요? 지금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복음 앞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나의 이론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얼마든지 나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신학교에서는 incarnational principle, 이 성육신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공부하시죠. 선교사로 가게 되면 내가 어떤 문화권에서 왔든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현지에는 그 사람들과 같아져야 돼요. 그분들에게 나를 맞추지 아니하면 결코 복음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시고 한 여자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 장벽을 잘 깨뜨렸었는지 예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지역적 장벽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어요. 항상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도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별의 장벽까지도 깨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요청하셨을까요? 정말 목이 말라서 물 마시시려고? 아닙니다. 대화의 창을 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정말 목이 마르셨으면 주님께서 그 물을 받으시고 마셨다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물 달라고 말씀만 하셨지 실제로 마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여인이 우물가에 있고 물을 깊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장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그 여인에게 말씀한 후에 드디어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를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 그 여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아니했던, 지금까지 혼자 가슴에 안고 살아왔던 상처의 핵심부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려야만 정말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지적 앞에 허물어지게 되고 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시는 대로 물동이를 거기에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 I met the Messiah.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고 숨어 살았던 그 여인이 자랑스럽게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가하는 인물로 바뀌게 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응력이에요. 예수님은 억박지르지 않았어요. 더러운 여자라고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가장 깊은 부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가슴에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셨던 주님의 모습.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그분들에게 다가갈 때에 나의 높은 장벽들을 내릴 수 있어야지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윽박지르기만 해서는 자녀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Listen to them.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을 때에 참된 의미에서의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받는 것도

0: 대인관계 때문이고, 또 물론 축복을 누리는 경우도 대인관계 때문일 때가 있지만 상처받는 애들이 더 많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방송인 중에 바바라 월트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유명한 앵커 워먼이기도 하고 뭐 시사 인터뷰의 최고 수준의 인터뷰이기도 했죠. ABC 이브닝 뉴스를 진행했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참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여자가 결혼을 네 번 했습니다. 왜 네 번씩 결혼했는가? 남자를 만났는데 성격이 안 맞았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기를 네 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 번째 이혼한 남자가 1984년도에 이혼한 멀버 아델손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이 남자와 헤어진 후에 다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자신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시켰어요. 자신의 성격, 취미, 뭐 성향, 지적인 수준 다, 뭐 학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집어넣은 나의 이 모든 정보에 가장 적합한 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업체에서 미국의 유명한 남자들 전부 정보를 다 취합해서 그걸 다 종합했더니 누구와 매치가 됐을까요? 2년 전에 이혼했던 멀버 아델스라는 이름과 매치가 되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과 1986년도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자,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바꿔봐야 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80 넘으신 할머니 말씀처럼 살아봐 그놈이 다 그놈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나를 적응시켜야지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차피 사람은 다 달라요. 성격 다 다르고 자기 주장 다 다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나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잖아요. 이왕이면 인생 경주 끝날 때까지 함께 달려야지 중간에 깨어지고 흩어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도 적응력이 필요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도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경주를 바르게 달리려면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인생 경주를 끝까지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절제한다는 이 표현이 앵크라 투에타이라는 헬라 말이라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고대 경주자들이 사용했던 헬라의 경주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10개월 정도 헬라에서는 이 경주를 참석하려면 약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면이나 시간 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 훈련 과정을 앵크라 투에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내가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려면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마음대로 하면서는 결코 우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자기가 쳐서 복종시킨대요. 이 말의 뜻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때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지금 바울이 처리해야 될 가장 어려운 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외부의 공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크리스천 경주에 있어서 가장 극복해야 될 싸움의 대상이 나 자신이라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대적하고 힘들어야 될 대적이 우리가 가진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로마서 7장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자아가 이루어집니다. New Nature.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는 New Nature.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옛 자아가 아직 남아있어요. Old Nature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삶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투쟁의 연속이에요. 예수를 만난 새 자아와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자가, 옛 성품이죠. 이것을 우리가 플래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자의 투쟁이 크리스천 삶의 진행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옛 자를 꺾지 아니하면, 옛 자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영광된 승리를 향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 그래서 27절 하반부를 보시면 좀 스트롱한 경고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몸을 처복종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했는데 다 한 후에 나 자신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말의 뜻은 구원을 상실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의 뜻은 내가 열심히 복음사역을 했는데 이 복음사역을 다 하고도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disqualified for the prize. 이 상의 실격자가 된다, 그런 뜻이. 사실 이건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다 말아먹고 모든 것을 다 무산시키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프라이스, 내가 받아야 할 면류관을 상실케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발견하는 것이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참지 못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화가 나면 화를 품는 성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또 마음이 상하게 되면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된 분노나 상한 마음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와 같은 옛 이 육신적인 성향, 이 성향을 컨트롤해야만 바른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 옛자를 컨트롤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다면 왜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소개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컨트롤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꼭 받으셔야 돼요. 분노가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받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분노로 채워지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악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 상처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Nature abhors vacuum. 이 사실 미국 사람들이 늘 자주 쓰는 격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이 생기면 빨리 그걸 메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공으로 밀폐된 병을 따게 되면 공기가 그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죠. 이게 자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베이큐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세상적인 것이 막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빈 마음을 그대로 두게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어야지 세상에 들어오지가 못하지, 내 마음이 성령이 아닌 나 자아로 꽉 차 있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경주를 건강하게 바르게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적응도 잘해야 되지만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 경주를 잘 마치려면 방향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Right direction이죠.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다름질한다는 것은 달리기 경주를 말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달리는 경주다 봤어요. 이 향방 없이라면 aimless. 내가 이제 경주를 떠났는데 도착해야 될 목표지를 정하지 않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싸우는 경우. 이것은 권투나 격투기를 말합니다. 만일 권투라는 선수가 허공을 계속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펀치가 아무리 강해도 허공을 치는 한 상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려면 이 펀치가 정확하게 목표에 맞아야 돼요. 또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 크리스천 삶의 경주도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다 달렸을 때 남길 열매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아무렇게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upward calling from God. 어떤 영어 번역은 heavenly calling. 또 어떤 분들은 higher calling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정한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eternal plan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위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적었어요. 베드로는 목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도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자의 직은 참으로 영광된 직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직식보다도 더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의 직을 다 한 사람에게 우리의 목자당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을 위해 수고합니다. 신방하느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죠.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죠.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명예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얻어도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영광된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면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이름이 있죠. 우리 송기정 선생님, 이분은 1939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이 베를린 올림픽이 히틀러가 직접 마련한 엄청난 규모의 올림픽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자기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유럽과 전 세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제일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항상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 마지막 그 모든 사람이 다 운집한 그 운동장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히틀러는 솔직히 게르만 민족의 1등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뜻밖으로 조그마한 체구에 조선인이 들어왔어요. 그 조선인이 송기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상식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딸 때, 사실 이 올림픽에 특별히 마라톤의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꽃다발로 가슴을 가리고, 즉 일장기가 보이지 않도록 꽃다발로 가슴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 달린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시상식이 끝난 후에 이 송기정 씨를 길렀던 선생님이 김교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양정 보통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고 사실은 송기정 선수가 되게 한 분이 이분이래요.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늘 송기정을 가르쳤고 훈계했고 격려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 눈물을 바라보았던 이 김교순 선생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해주었대요. 지금 너의 가슴에 달린 깃발은 일장기일지 모르나 언젠가 하늘에 나붙길 영광된 하나님 나라 깃발이 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며 또다시 달리자. 그날을 바라보며 또다시 달리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시몬 베드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믿기보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노력과 판단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배연석 강사의 변혁된 변혁자, 지역교회와 사회로 보냄 받은 자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일주일 생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바빠요. 그게 딱 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간 교회에서 지금까지 몸도 그래도 뭐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배도 덜 나오고 그렇게 덜 아프고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제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루에 딱 한 시간은 제가 정말 안식을 해요. 근데 안식을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걸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마트폰도 안 들고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는 게 무슨 건가 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가졌던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지 그게 하나님 들어가는 영역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한 시간 그렇게 하면은요. 처음에 한 30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그동안 생각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딱 지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어떤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와 막 인커리지먼트와 그게 있으니까 그날 나머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해날 것 같죠? 정말 바쁘거든요. 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손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살이 나지 않는 한은 저는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할 때하고 안 할 때는 100%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 비법을 깨달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짐으로 갖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뭐 정말 여러 가지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창세기 아직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첫째는 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1장, 2장에. 특별히 2장에. 예.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완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2장이 무슨 장이 나오죠? 결혼이 나오죠. 결혼.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그 결혼에 대한 어떤 두 사람의 관계,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뭐 둘이 한 몸이 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언약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다음 단계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언약적인 약속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한 예로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가정이에요. 가정. 내지는 언약관계를 얘기해요. 언약관계라는 거는 이런 관계를 얘기해요. 이런 관계. 이게 아니라 이 관계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내가 붙잡고 간다는 거죠. 이게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는 거는 이게 그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 나쁜 일 하면은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러면서 호적에 파는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말로만이죠. 왜냐 마음으로 진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타락 전에 하나님 주신 두 번째가 바로 이 언약 관계적인 영역이에요. 나중에 신약 시대 때 초대 교회가 뭐가 회복이 되죠? 이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가정 소그룹, 가족 단위의 가정 같은 교회의 소그룹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언약 관계 부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을 때, 그 진정한 가족 관계가 될 때, 로마가 무너진 건요,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 왕조가 무너진 경우는요, 대부분이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미국 신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이 딱 들어가면은 먼저 심리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 심리 테스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교회로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예배가 예정이 됐습니다. 장례 예배가 오늘 저녁에 예정이 됐는데 당신의 유일한 딸과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국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장례 예배를 집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딱 하면은 미국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 정말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1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죠? 장례식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른 목회자들한테든지 아니면 뭐 그 가족들한테든지 양해를 구하고. 근데 살아있는 딸은요, 딸은 아버지가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우선순위는 나는 밀렸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인 예 같죠? 실질적으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너무나 폴메이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의 영역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1번, 2번은요. 타락 전에,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타락 전에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죠? 만약에 타락 전에 이 상황, 안식과 즉 예배와 언약 관계라는 이 두 가지가 충실하게 됐으면 어땠을까요? 타락이 일어났을까요? 선악과를 선택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인정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 여자가 했다는 것은 뭐죠? 언약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실하게 되면은 실은 타락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앞으로 살아가면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한 예가 요번에 동성혼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하면서 페이지 2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대법관이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가정에서 일어난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결이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 언약이라든지 뭐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 가정의 어떤 그 존엄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너져 있다. 그런 상황인데 동성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애를 쓰고 사랑하면서 결혼하려는데 이미 무너진 이 가정들을의 이성 간의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취지가. 그 의미는 뭡니까? 만약에 이성혼이 건강한 상태였다면 동성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성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원래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일반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십자가적인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실은 죄의 문제로 있지만 그것에 대한 리스판스는 교회에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하면 그 말은 뭐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이 원리를 지금도 계속 갖는 거는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왜냐하면 가정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다시 창조를 회복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때만이 앞으로 교회는 세상에 이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폰시브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타락이 됐어요. 타락이. 창세기 3장은 넘어왔어요. 타락이 됐어요. 잠언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악과 선이 끝까지 쟁투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긴장관계가 되는 거예요. 악과 선은요, 결코 이렇게 같이 나가서, 여러분, 내버려 둬보세요. 지금 뭐, 미국하고 뭐, 중국 뭐, 일본 뭐, 정신대 문제 뭐, 위안부 문제 다 내버려 둬보세요. 다 자기 이익 찾죠. 그거는 끝도 영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가는 이 갈등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죠? 이 갈등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다 그냥 자기 이익 찾는 거죠. 그걸 포메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 들어갔고 뭐 100만 불 수출했고 그 다 포메이션이에요. 그리고 나쁜 길에서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 해결을. 솔루션을 줘야 되죠. 그게 트랜스포메이션 아니겠어요? 역사상의 창세기 3장 후에 가장 큰 트랜스포메이션은 뭘까요? 이거 답하는 사람한테 내가 저녁을 사주지. 이거지 이거. 십자가죠. 창세기 3장에 타락을 딱 했을 때 3장 15절에 뭐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겠다. 즉 죄가 딱 일어난 순간 하나님 트랜스포메이션에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폰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의와 뭐죠? 인자예요. 인자. 진리와 사랑이에요. 세상은 공의만 얘기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치만 그걸 용납을 못해요. 또 사랑만 어떻게 되죠? 스포일 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정확하게 죄를 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지 않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리액션이 아니라 솔루션이라고요. 솔루션.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간 거. 이게 이 세상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예를 들면요. 한국에 지금 퀴어 축제 했잖아요. 할 때 동성우는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가가지고 막 사탄의 자식들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십자가 아니고는요, 공의만 얘기하면요, 결코 답이 없습니다. 공의 없이 인자만 얘기하면요, 아, 당신들 이해합니다. 받아주겠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죠.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동성혼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트랜스포메이션의 자세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들이 있겠죠. 저는 저희 교회 가서 그랬어요. 이제 목회자니까 동성혼 자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룬 것은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하고 내가 끝까지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례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해가지고 제가 법정에 갔나. 그럼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딴 일로 돈 쓰지 말라고. 변호사 비용 대지 말라고. 나는 감옥 가겠다고. 가는 게 오히려 내가 말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자세라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 자, 이 십자가라는 거,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이게 어떤 건가 하면요. 켄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Nothing to 예수 믿는다는 것은 Nothing to 뭐죠? Hide. 가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 그대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은혜잖아요. 은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사람들은 손 씻고 오라 이런. 근데 예수님은 당장 돼지 냄새 나도 그대로 오라 이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봐야 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다음 또 뭐죠? Nothing to prove. 후원 받는데 우리가 돈 1점 땡보도 안 냈어요. 주님 앞에

때문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속에 진짜가 있는 사람은요, 외적인 걸로 자기를 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뭘로 자기를 프로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nothing to prove예요. nothing to lose예요. 잃어버릴 게 없죠. 왜냐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난중에 10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딴 건 짐승들은 다 두 배가 됐어요. 근데 자녀만은 두 배가 안 되고 10명만 했어요. 그건 뭐죠? 그 전에 죽은 10명은 지금 10명 얻은 10명은 합하면 두 배잖아요. 그 10명은 하나님에 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이 성경은 해석이 달라요.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죽음조차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52, 53인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 남자분 계시는데 남자는 두 번 변합니다. 30대 초반에 밥을 안 먹는데도 배가 나와요. 40대 초반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글자가 안 보여요. 돋보기를 껴야 돼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심플해져요. 욕심도 없어지고. 그러면 제가 믿게 됐어요. 아, 내 몸은 약해지고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런데 몸은 약해지는데 내 영은 더 맑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영이 영원한 세계라는 걸 저는 몸으로 정말 체험을 해요. Nothing to lose. 이 말은 뭡니까? Everything to hide가 아니라 to share. Everything to prove가 아니라 solve. Everything to lose가 뭐죠? Sacrifice. 모든 걸 나눌 수 있고 모든 걸 섬길 수 있고. 이게 바로 transformation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런 십자가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 생각할 때 그 감사하고요. 자,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삶만이 세상의 리스판스가 됩니다. 리스판시반. 그리고 구속받았을 때 이 완성 부분이 뭐죠? 재림 부분이에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활을 얘기하시기보다는 내가 다시 온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활을 그러니까 죽음을 하니까 아 부활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 부활이 아니라 다시 오는 재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림은 또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나있죠? 심판주라 그래요. 심판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영벌 심판 안 받죠? 무슨 심판을 받죠?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날의 재림의 시점에 포인트를 갖는 사람의 그 시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건 언제 될까요? 주님 재림할 때. 그 앞에 주님이 다 카운트를 해주신다고. 믿음으로 한 기도는. 그래서 시점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살면서 막 어떤 사람은 정말 남들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죽는 사람도 있겠죠. 뭐 낙도에서 정말 섬기다가 아무도 안 알아 죽죠. 그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슬프잖아요. No way!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날 어떤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상급을 주실까요?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은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만이 이 심판에 대한 이 재림 시점을 시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순수합니다. 남들 앞에서 막 죽기 전에 막 내가 뭐 명성을 떨지 그러지 않아요.

0: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날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날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남을 판단 안 해요.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있죠. 저 사람 뭐 지옥까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 모든 것이 마지막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을 트랜스폼, 시간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제가 요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이제 창조 타락 후속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요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실은 이단도 앞으로 어떤 뭐 문제도 안 생긴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십자가적인 삶과 시점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가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이렇게 가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임함 그 다음에 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 이랬을 때 또 다른 시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nothing to lose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뭘까요? 미래적인 걸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현재의 영원한 계속됨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원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안식과 창조에 대한 개념과 십자가를 통한 이 개념과 주님 앞에서 선 그날까지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죠? 그 금 이런 얘기 뭐 아시죠? 제일 중요한 금이 뭐죠? 소금. 그 다음에 또 무슨 금이죠? 황금. 그냥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헌금.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터널 프레젠트. 영원한 현재.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는 사람만이 매 순간을 진짜 nothing to lose니까 eternal present 현재적인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갖고 있는 시간 지금 있는 이 장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에 사는 사람 삶의 모습이에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권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남극 지방에 살고 있는 순진한 백곰이 북극의 시베리아에서 살고 있는 흑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북곰이 백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극에서 살려고 하면 가장 추운 지역인데 햇빛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곰은 수줍은 듯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당돌한 흑곰은 백곰에게 자기 발전이 없는 곰은 곧 도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금정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극곰은 자기 털을 금정물에 염색을 하였습니다. 정말 북극곰이 말한 것처럼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인가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사냥꾼이 남극곰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극에 있는 곰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몸을 숨기려고 하였지만 흰 눈과 얼음만 있는 곳에서 검은 모습으로 물들어진 몸을 숨길 수가 없어서 포수에게 잡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하는 잠언 16장 21절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에 남왕국 북이스라엘로 남북왕국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그때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면서 예언하신 사람이 요시야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의 제물을 우상숭배의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라버리. 요시야라는 왕이 오게 되는데 그 요시야가 여로보암의 심판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두 마리 황소를 베델과 단에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던 여로보암의 모든 우상숭배를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이미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한 뒤에 요시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고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미 다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청소하실 것인가. 그게 22장 23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요시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갈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2장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23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요시야 왕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대로 순종할 때 우리도 이 시대에서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요시야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나이가 8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제2의 다윗이라고 그러고 열왕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완벽한 왕이라고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할 때 주변 상황은 어땠을까요? 주변 상황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슈르 바니팔이 사망한 이후에 민중 폭동이 일어나요. 시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메대가 이 아수르를 침략해 와서 아수르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해요. 아수르 니느웨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메대가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걸 보고 바빌로니아가 메대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란을 정복하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겁니다. 애굽은 메대가 이 아수르 니느웨를 다 정복해 도시 큰 도시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넘어뜨리는 걸 보고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은 다시 망해가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요. 이런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요시야 시대는 잠시 정치적 안정기를 누립니다. 왜 우리가 세계 열강을 살펴보는가 하면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은 세계 강대국의 등장, 친아수르, 반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아수르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요시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또 다른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역대하 34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되고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이에요.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사춘기 끝무렵이거나 중2병을 심하게 앓거나 아니면 중2병에서 막 벗어났거나 그 16살 나이에 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아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그랬어요. 16세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이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겁니다. 어떻게 했나요? 20살에 나이 20에 요시아가 향한 이 종교 개혁은요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놀랄만한 파괴적인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자 왕은 제단 위에 있는 태양상을 찍어서 무너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무덤에다 뿌려버립니다. 이게 즉위 12년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즉위 18해가 되던 해 이게 잘못하면 욕이 돼서 성경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전에는 제12년에 제8년에 이러다가 18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정결케 한 다음에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이미 요시아는 나이 그가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20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어린 나이에 요시아는 어떻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청결케 하고 파괴적인 종교 개혁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아 곁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 이 서기관 사반은 요시아 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왕실의 기록을 담당한 자가 되어서 아주 충성되게 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를 지켰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경을 요시아 왕에게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은요, 그 사반의 아들은 아히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가 처하게 됐을 때 온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사반의 아들 아이감입니다. 그 아이감의 아들이 그다리아인데 그다리아는 나중에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총독으로 그다리아가 임명이 돼요. 사반의 손주가. 그런데 그다리아가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때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온몸으로 보호하고 유다 남은 유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이끌어내었던 사람들이 사반입니다. 서기관 사반. 그 사반이 요시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가 있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이후에 다윗 왕조에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을 온몸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보호했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도 다윗 곁에 있었어요. 다윗 이후에 성경에 가장 많은 충성된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내 곁에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에서
뛰어난 어떤 성과를 이루려면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파트너 경영에 대한, 짝꿍 경영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짝꿍 경영에 대해서 억만장자를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PwC의 부회장인 미치 코원이 성공한 기업가,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억만장자들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들이 절반 이상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파트너가 좋다는 거예요. 그 예로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기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부딪힌 겁니다. 이 사람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의적인 능력은 저커버그가 뛰어나지만 회사 경영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쉐릴 샌드버그를 보고, 그 당시에 쉐릴 샌드버그가 구글 부회장이었었어요. 그리고 구글의 새로운 소셜 광고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샌드버그입니다. 그러자 저커버그가 이 쉐릴 샌드버그를 그 페이스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무려 6주 동안 계속 쉐릴 샌드버그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판단은 옳았어요. 쉐릴 샌드버그가 그가 최고 경영자,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로 오고 나서 3년이 지냈을 때 페이스북 가입자가 7천만 명에서 7억 명이 됩니다. 10배가 뛰어요. 매출이 2배로 뜹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소셜 광고가 시작이 돼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 대응교회도 좋은 파트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좋은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들을 훈련하고 키워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좋은 파트너가, 우리가 짝꿍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짝꿍 신앙인이 곁에 있어야, 그래야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길 원하며 하나님 좋은 믿음의 짝꿍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13절까지 요시아가 율법을 발견하게 돼요. 요시아는 이제 18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20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다 허물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그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벗겨냈기 때문에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더군다나 므낫세 아몬의 57년 동안 종교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온갖 우상과 신상들, 그 새겨 만든 아세라상 목상을 다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형편없이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데 200여 년 전에 요아스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잖아요. 재정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성전 입구에다가 백성들이 은을 바치게 하고 그 은은 성전 수리에만 쓰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백성들이 바친 은을, 돈궤를 쏟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업자를 만났습니다. 요시아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검사도 안 했어요.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들은 진실과 성심으로

제사장 힐기야가 그 돈궤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게 역대하 3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돈궤를 쏟아야 돼. 그래야 돈 밑에 성경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성경책이 안 보여. 돈을 다 쏟아버려야 돼요. 감자탕 교회 조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교회는 교회 1년 예산을 다 써요. 한 200만 원 남겨놓고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자탕 교회를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하세요. 정말 복음적이고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돈궤에 돈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항상 보였을 것 같아요. 돈궤에 돈을 쏟아내고 나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경책을 찾아요.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읽어보고 그 책을 왕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요시아 왕 앞에서 성경을 읽고 나중에 23장에 가면 요시아 왕은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요. 요시아 왕 앞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요시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더라. 요시아 왕이 하나님이 예언된 왕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특별히 보내신 바 된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옷을 찢었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증상이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서 율법책을 다시 찾고 성경을 다 감추어 놓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갔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굴복당해져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항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자기 인생의 새로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게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면의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말씀 앞에 굴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에 쓰임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임스 로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영적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패와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고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영적인 무감각과 쇠퇴에 빠져서 사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낮출 줄도 모르고 영적인 둔감함 속에 빠져서 예배에 대한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로브 목사는 1713년부터 교회에서 성경만 설교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도저히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만 설교하기로.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성경과 성경 교리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 주일 예배 갈라디아 4장 19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 중에 마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흐느껴 울며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성도들이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참석했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주중에도 계속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임스 로브 목사님에게서 시작된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사모함에 넘치자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변화되자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회처럼 길거리에서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분노의 범죄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들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자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윤리 자체가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불길에 동참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의 이정표를 세우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모리슨, 중국에 선교로 간 로버트 모리슨이 그 불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모펫, 그리고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그 거대한 스코틀랜드의 부흥의 불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온전한 제물로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윌리엄 캐리도, 알렉산더 두프도 그들이 그 거대한 부흥의 불길에 휩싸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스코틀랜드의 1740년에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강력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옷을 찢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방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성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진흙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새로운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13절에 요시아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사반이 읽고 그리고 나서 왕에게 들려준 말씀은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는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백성과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유다 그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록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 때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찾아내게 하시고 율법책을 펴놓고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율법책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사인했어요. 서명한 민족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에 서명한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서를 펴놓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너희가 약속한 대로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놓고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시아는요 그 말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충성된 사람들을 여선지자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제사장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요시아 시대에 선지자는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왜 훌다에게 갔을까? 더군다나 스바냐, 나움이 그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요시아 왕은요 여선지의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난세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이 난세에는 여성 리더십이 뜹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2017년이 되면 서방 세계를 이끌어가는 독일, 영국,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수장이 전부 여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독일은 이미 메르켈 총리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독일을 일궈냈고 지금 그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새로 총리를 뽑는데 지금 두 명의 후보자가 전부 여자입니다. 누가 돼도 대처 이후에 제2의 여성 총리가 영국에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요 힐러리 여사가 지금 대권 주자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미 여성 대통령 시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이 올해까지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반기문 유엔 총장의 뒤를 잇겠다고 후보가 나섰는데 후보 다섯 명이 전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의 외교의 최고의 수장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 하나가 IMF고 또 하나가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IMF 총재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총재도 여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은 여자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UN 사무총장까지 여자가 되면 정치, 경제, 외교 각 분야가 전부 여성 리더십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 지금 교회 안에도 여성 리더십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훌다 여선지자가 그 요시아가 보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는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결국에게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걸 다시 한번 훌다 여선지자에게 요시아가 확인한 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책의 말대로, 이 책대로, 이 모세의 율법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케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 이제 하나님이 성경책을 딱 펼쳐놓으시고 율법책을 펼쳐놓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언약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시아는 어떻게 되나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19절에 다행히 요시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과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20절에 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마지막 유다의 재앙에서 그런 면제를 받아요. 오늘 우리도 요시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요시아는 옷만 찢었을 뿐 아니라 23장 25절에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율법을 복종하고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닌데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3절에 보시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라. 다윗은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편벽이 심했습니다. 그는 제안을 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평안함이 넘쳐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그리고 곤란이 닥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는데도 제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치면 그 다음에는요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배우 김내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화 실패하고 난 뒤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캐톨릭 신자잖아요. 아마 세례명이 요셉인가 그럴 겁니다. 그 슬럼프에 빠져있는 동안에 계속 술을 마셨어요. 캐톨릭 신자들은 술을 마시니까.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사로잡혀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3개월 만에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완독을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평안이 넘친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는 실패한 영화배우 같고 이제 대중에서 멀어진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당한 탤런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서 자신감이 돌아온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자 장애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드라마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박신혜 씨하고 같이 이번에 드라마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박신혜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가나에 초등학교를 했는데 벌써 박신혜는 그 팬들하고 같이 가나에다가 시내 무슨 센터인가를 지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자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자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삿짐센터 불러다가 야, 아예 이사를 오신답니다. 어디로? 네가 사는 집으로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 앞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때에 나의 신앙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 없이 곤고한 인생을 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그 오늘을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역을 위해 BBN에서는 ITL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는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ITL 전도카드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혼을 찾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두 주 동안 파키스탄과 인도를 다녀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함께 또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또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더욱 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고 1부, 2부 설교를 하고 이제 3부 때 섰는데 비몽 사몽간에 쓴 것 같습니다. 비몽 사몽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한 또 결단으로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높이 드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달라야 함을 느꼈어요. 네. 기도가 달라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지금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올려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경배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온 열방이 주 앞에 나와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기도가 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이 열정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소원은 온 열방이 주를 알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의 열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는 것.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파키스탄과 인도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사역하시는 그 귀한 분들을 만나며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파키스탄은 제가 이번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꼭 한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 귀하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로 97%가 넘는 그 땅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남쪽에, 이 파키스탄 남쪽에 카라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28년 전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웠어요. 89년도에 그곳에 가서 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무슬림 여성들과 이 어린 아이들, 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의사, 간호사분들이 들어가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14년 전에 그곳에서 6시간 떨어진, 이 카라치에서 6시간 떨어진 우르마콜트라고 하는 이 인도 국경에 가까운 이 사막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중에 네 분이 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 병원을 세웠어요. 이번에 이렇게 가서 방문해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 우마르 코트에 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두 분의 우리 한국 의사와 그리고 두 분의 일본 의사가 현지 의사와 간호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신생아 사망률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아이 둘 중에 하나는 생명을 잃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열악한 곳에 이 사막의 관문이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세워서 그 사막에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그들을 돕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달에 몇 번씩은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병원을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한 달에 몇 번씩은 그 마을로 아예 운전하고 들어가서 그 사막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한 시간 한쯤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이 하나 나오고 또 좀 더 들어가니까 또 마을이 하나 나오고 정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료해주고 약을 나눠주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말이죠. 거기를 이렇게 갔더니 아이들이 그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듯이 막 몰려와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백인이라고 아주 신기해하는 거예요. 백인이래요. 백인. 예.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백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100여 명을 데려다가 기숙생활을 하면서 먹이고 입히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내일의 일꾼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꿈을 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꿈이 뭐냐?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간호사가 되고 싶대요. 왜? 의사, 간호사분들이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니까 늘 매일 보는 분들이 의사고 간호사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 다음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출국하기 전에 그곳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갈 때 혹시 이렇게 가져다 드릴 것은 없습니까?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하니까 팀이 이렇게 구별이 안 된대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구별이 안 되니까 혹시 있으면 좀 이렇게 구분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티셔츠를 이렇게 티셔츠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회 때 입고 남아 있는 티셔츠를 모아다가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그나마 뭐 좀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팀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왔어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진작 알았더라면 이 축구 유니폼 티셔츠를 좀 사가지고 이렇게 팀에 맞게 사가지고 가서 나눠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70이 가까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여학생 그 기숙사 거기서 학생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50대 후반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지금 한 10년째 그곳에서 여학생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세요. 이분은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파키스탄어를 뭐 처음부터 할 줄 모르니까 아예 그냥 오자마자 무조건 한국말로 했대. 한국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6학년 된 여학생이 제 설교를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왜냐하면 영어를 파키스탄어로 잘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대신 한국말을 파키스탄어로 잘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또 영어로 하려면 이게 머리에 쥐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고 이 학생이 자기 파키스탄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학생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래요. 네. 할머니한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그 주간에 그 카라치 그 도시에서 한국말 스피치 대회, 한국말 그 경연 대회가 열렸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가서 1, 2, 3등을 다 쓸고 왔어요. 쓸고 왔어요. 여러분, 뭐 영어 잘 못하고 뭐 다른 나라 언어 잘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다 알아서. 그리고 이렇게 그 좀 가난한 지역 그리고 제3세계 국가는 우리 한국말을 배우기를 원해요. 학생들이고 어른이고 한국말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좋습니다. 이 병원과 이 학교 사역 현장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정을 쏟아부었는지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해주고 또 그런가 하면 몇 분의 이 사업가들이 이를 위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크게 헌금해 주어서 저렇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사역을 하고 있어요. 100여 명의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진료해 주고 또 수술도 하고 하려니 여러분 매월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 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여름이 되면 한국을 가세요. 여름이 되면 한국 가서 한국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또 이 사역에 충당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100여 명의 이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섬기는 한 의사분의 이 아내 되시는 분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자신은 선교에 대한 꿈도 꿔보지 않았대요. 예. 자기가 뭐 선교지를 가려는 꿈도 꿔보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이분은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는 결혼해서 편안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파키스탄으로 자기를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10년이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하는 제 마음이 찡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찡하게 했습니다. 한 의사 선교사님은 강도에 얻어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두 번이나 강도가 자기 얼굴에 총뿌리를 들여대는 그 험악한 그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떠나오는 날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먼 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요청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어떻게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이 파키스탄 이 전역에 한인 선교사님이 약 100여 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나라 그곳에 우리 한인 선교사 100여 명이 이곳저곳 이 도시 저곳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참 그 힘겨운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뭐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갇혀있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행복한 부부학교 사역팀들이 한번 찾아가서 이분들을 좋은 곳에 모셔다가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우리 변영수 장로님 네 분이 계신 인도의 푸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뭄바이에서 자동차로 3시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푸네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우리 변영수 장로님 네 분이 그곳에서 4년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선교여행을 계획하면서 사실 인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사역만 하고 돌아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파키스탄이 어떤 곳에 있나 하고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 파키스탄 바로 옆이 인도더라고요. 바로 옆이 인도예요. 그리고 그 카라치라고 하는 이게 파키스탄의 남쪽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변영수 장로님이 계신 그 푸네 가까운 그 뭄바이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비행시간이 한 2시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파키스탄에 와서 왔다가 그냥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변 장로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목사님이 여 가까운 곳에 왔는데 자기 있는 곳에 목사님이 들리지도 않고 가셨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비행시간이 2시간도 채 안 되니까 내가 좀 며칠 시간을 내서 한번 잠깐이라도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파키스탄 8일 일정을 6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3일간 시간을 내서 인도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 장로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장로님 제가 이 기간에 파키스탄을 가고 그리고 한 3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때 장로님 거기 계실 겁니까? 거기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또 사역지를 이렇게 다니시곤 하니까 물었더니 아 목사님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변 장로님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행사에 항공 티켓 때문에 문의를 했더니 파키스탄과 인도는 적국이기 때문에 서로 적국이기 때문에 직접 오가는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두 도시가 다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카라치에서 뭄바이까지 비행기가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하나였는데 이슬람교와 그리고 힌두교로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적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는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치에서 바로 뭄바이로 가면 2시간도 채 안 되는데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가냐면 카라치에서 다시 두바이로 나왔다가 그리고는 뭄바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0: 있는 그 거리를 반나절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변 장로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장로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취소할 수도 없고, 카라치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두바이를 거쳐서 뭄바이에 도착하고 차를 타고 변 장로님이 계신 푸네에 도착을 하니까 밤 12시가 되었어요. 그 푸네에 17년 전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을 우리 변 장로님이 같은 선교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 개척 사역을 우리 장로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건강 세미나를 열어서 섬겨요.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이 건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건강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 건강 세미나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거기에 전하고, 그리고 또 진료도 하고, 약도 나눠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텀 3년을 마치고, 이제 4년째가 됐습니다. 4년째가 됐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허락해 주시면 제가 2년을 더 하고, 그러면 두 텀을 마치게 되는데 2년을 더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허락해 주시면. 저는 사실 장로님이 연세도 있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장로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올해 말까지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가 허락해주면, 교회가 허락하면 2년 더 하겠다는 거예요. 2년 더 하고 오겠다. 여러분 왜 시애틀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주가 이제 3살이 되어가는데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허락해 주면 2년 더 하고 그래서 세컨 텀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제가 속으로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이곳에 있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이 어디 구경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뭐 그 지역에 뭐 이렇게 구경 다니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경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푸네라고 하는 곳에 무슨 볼만한 뭐 좋은 게 있나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뭘 구경 가냐면 사람 구경 가자는 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길거리 나가보니까요 정말 인도 뭐 인구수가 그렇게 뭐 많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눈으로 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사람만이 아니라 그 큰 길거리에 황소들이 다니고요. 예, 황소뿐만이 아니라 돼지들도 다니더라고요. 돼지들도. 예, 뭐 개는 말할 거 없고, 뭐 개는 완전히 이건 상팔자, 아무데나 들어 누워 있어요. 아무데나 길거리에 아무데나 들어 누워 있어요. 예, 사람 많죠. 거기에 큰 황소들이 또 같이 또 있다, 같이 또 왔다 갔다 하죠.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 그런 곳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예,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더 하고 그래서 세컨 텀을 채우고 그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파키스탄과 인도를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공기 좋죠. 물 좋은, 그것도 시애틀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과 인도를 다녀오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정말 카레라고 하는 카레는 다 맛보았습니다. 이런 카레, 저런 카레. 카레 냄새 맡고 말이죠. 마지막 날 돌아올 때 이 두바이에서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는 그 브리티시 에어라인이었어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였는데 영국 비행기를 탔는데 딱 나오는 음식이 양식이에요. 양식.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더 이상 카레가 아니라 양식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방문하기로 하고 했으니까 우리 변장로님이 또 일정을 이렇게 잡아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 또 세미나를 또 강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게 마지막 날은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좀 모시고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좀 교회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 변장로님이 함께 돕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순일이라고 하는 젊은 이 전도사가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저곳에서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목회자의 아들로서 이제 또 주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결혼한 지 2년 된 이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저렇게 건물을 짓고 사역을 하는데 저 건물을 지었는데 마감을 못한 거예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만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붕을 다 아직 마감을 못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게 비가 스며들고 저게 2층인데 그 2층에 이렇게 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 비가 스며들고 그럽니다. 네. 이게 바닥 공사도 다 끝내지를 못해서 아이들이 그냥 그 시멘트 바닥 위에 거기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순일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부부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마감되질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걸 좀 어떻게 좀 비가 올 때 그것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마무리라도 최소한 마무리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마무리하고 하려면 최소한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5,000불 정도 드리면 최소한의 이 마감 공사하고 바닥에 타일을 좀 깔고 그리고 이 그 담이 있는데 비가 오면 이 빗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쓸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축대를 좀 쌓아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죠. 기도하고 참 그 젊은 전도사를 좀 젊은 전도사의 힘을 좀 이렇게 실어주고 싶은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마감하는 일에 여러분 또 헌금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우리 또 변 장로님에게도 또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마지막 날 그 지난 목요일이 우리 변 장로님 71세 생신 날이에요. 그래서 조촐하게 식당에서 제가 이 생신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데 그 3일 동안 짧은 3일이지만 3일 동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너무 좋았던 그 장로님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말을 실컷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대. 3일 동안 한국말을 실컷 할 수 있어. 뭐 누구하고 한국말을 실컷 하겠어. 목사님 이렇게 네 분 오셔서 그동안 이렇게 뭐 궁금한 이야기 내용들 뭐 하고 싶은 말들 한국말로 실컷 해서 참 너무나 좋았다는데 71세 연세에 교회가 허락하면 2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로님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11일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보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꿈을 꾸며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염려 속에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다가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 그곳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꿈꾸며 사역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파키스탄 카라치까지 가는데 비행시간만 17시간. 시애틀에서 두바이까지 난스탑으로 14시간 반을 가고, 제가 비행기를 참 여러 차례 타봤지만 14시간 반, 그런 긴 비행시간은 저 처음이었습니다. 14시간 반이면 어느 거리냐면, 여러분 뉴욕에서 우리 한국 인천 가는 거리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바이 공항에서 3시간 기다리고 다시 카라치까지 2시간 반을 또 비행기를 타고 가고, 공항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는데 2시간가량이 걸렸어요.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시간 걸쳐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자동차로 6시간을 갑니다. 여러분 6시간을 가는데 그 길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6시간을 가서 도착하니까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두바이를 거쳐서 카라치까지, 그리고 카라치에서 그 목적지까지, 우마르 코트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차와 함께 보면 그곳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엉덩이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음식과 또 잠자리도 불편하고 시차를 극복해 가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참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고 또 저곳을 방문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바울 사도의 이 여행, 바울 사도의 여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뿐이죠. 이 바울 사도의 이 삶을 보면 그는 어떻게서라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할 지역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계획을 하고 갔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성령이 막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요. 이곳이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을 하는데 또 막는 거예요. 성령이 또 막는다고요. 성령이 막는다고 해서 바울사도를 보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갔어요. 또 갔어요. 또 막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계속해서 갔어요. 가다 보니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여정이에요. 막힌다고 해서 그곳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을 보고 그는 마게도냐로 가고자,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썼다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꼬일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꼬였죠. 있는 힘을 다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 갔다는 거예요. 저의 이 힘든 여정 속에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묵상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하죠. 쉽게 말하는데, 제가 이번 여행, 이 힘든 여정 가운데,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이 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세상에, 그것도 무슨 에덴 동산도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인간의 세상에 죄 한복판에 오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여정이, 그 상황이,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불편함을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불편함을 택하셨어. 인간의 몸으로,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희생의 사랑, 이 희생의 사랑이 내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택하시고, 아니 십자가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찾아오신, 불편함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시다.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섭시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찾아갑시다. 여러분, 이를 위해 불편을 택합시다. 아니 십자가를 택합시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몇 년이겠습니까? 70년, 80년, 뭐 아니 뭐 100세, 여러분 살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를 산다 한들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여러분 가장 작은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에 놓고 보면요, 이 70세, 80세, 100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거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짧은 자그마한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큰 낭비겠어요.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죠. 영혼을 위해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죠. 아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여러분 이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에 내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낭비할 수 없죠. 낭비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복음에 대한 이 열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움직인 겁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면서 그는 찾아갔고 또 찾아갔고 계속해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을 두고 어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혼에 투자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어디를 찾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오늘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세상은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찾아갑시다. 그리고 전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영원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살게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그날, 그 역사, 저는 여러분이 이 환상을 보고 이 땅에 살다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영재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2번째 시간. 일본 통감부는 교회에 대한 반감 세력을 이용해 교회를 교란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그들만의 생각이었다. 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그 내막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였다.
1: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속인들이나 투정꾼, 주정뱅이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교회에 반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속인들과 술과 투전으로 일삼았던 한량들은 교회의 전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나 이기품 목사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죠.
0: 한바탕 소란을 빚은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장로의 호통으로 안정을 찾았다. 문제를 일으킨 남봉꾼 덕세는 길선주 장로 앞에 기세를 피지 못하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과 교회를 급히 떠나가 버렸다.
2: 장로님, 괜찮을까요? 덕세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3: 이 아주 독한 자인데, 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4: 걱정 마시라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이제 덕세도 제 어머니의 죽음의 사실을 알았으니까니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겁니다. 자, 날래 들어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0: 니브라우 덕세, 이젠 어가는 거디? 아무 득도 없이 교회당에서 나왔는데 요거 이거 쑥스러워 소리.
1: 에이, 쑥스러워길 마, 이거 쑥스럽네. 가서 놈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했으면 된 거 아니네. 안 그러네, 덕세?
2: 고조 조용히들 해보라. 내려고 지금 혼란스러우니까니.
0: 자네? 오만일 때문에 그러는 거네?
1: 그 일이라면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인데 덕세 자네만 몰랐구만 기래.
2: 와 내게 말을 안 했네. 어? 와 말을 안 했어.
1: 몇 번이나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 자네가 도통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 않나?
0: 그래.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우리가 여러 번 그 얘기했지. 그런데 자네가 도통.
2: 시끄러워 야. 다들 꺼지라오. 다들 꺼져.
1: 아 덕세.
2: 내 말 안 들리네. 당장 꺼지라는 말 안 들리네.
0: 자자 가자오. 길은 혼자 있으라오.
2: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야. 내 오만이는 저놈의 교회당 놈들이 죽인 거야.

0: 뭐야? 수포로 돌아가! 덕새놈이 뭘 했길래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1: 그게 말입니다. 덕새놈의 어미의 죽음을 놓고 길선주 장로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 그냥 교회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0: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한때는 언제고 지금은!
1: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성병을 가지고 와.
1: 죄송합니다.
0: 우리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다. 이젠 어쩔 것인가?
1: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비록 덕수의 그자가 일을 그르친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걸로 합니다.
0: 확실한가?
1: 그렇게 만들어야죠. 곧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2: 일본은 자의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했습니다. 자의단이라는 것은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인들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기본을 하는 단체였지만 사실은 일본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단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의단은 경제협력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기독교인들과 기독사업가의 손을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1: 길선주 장로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덕세한 놈이 우리 교회에 비판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번 일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3: 들리는 이야기로는 외놈들이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게 사실입니까? 외놈들이 덕세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이?
3: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1: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어디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4: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 대충 물릴 일이 아닙니다.
3: 그거이 뭡니까? 대충 물릴 일이 아니라뇨?
4: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가디요.
1: 이보라오, 덕세상? 무슨 문제가 있어? 덕세상답지 않게 의기소침해서.
5: 네,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일이 없소.
1: 덕세상, 일이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오. 응? 덕세상.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시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며 왜 지옥에 가야 하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순수 비영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모든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의 사례와 또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며 지역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일입니까? 이처럼 저희들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며 또 사역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31장에서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4: 제 31장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고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이를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송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5: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4: 제3장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여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31장에서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BBN 방송은 순수한 복음과 찬양만을 전해드리며 한결같이 상업성이 전혀 없이 오로지 청취자들의 믿음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비영리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1년에 한 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 후원을 받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나눔의 경주에 참여를 못하셔서 후원 결정을 못하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면서 후원을 생각해 오신 분들이나 또는 방송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 후원을 결정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법은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선교 후원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방송 선교를 전함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 안의 우리 주님의 생애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성경의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과연 어느 책일까요? 대답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펴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나누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밀레도로 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부름에 응해서 밀레도에 왔을 때 바울이 나누었던 고별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고별사임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했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33절에서 시작해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놓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니라. 자, 여기 35절, 특별히 32절의 말씀 부분에 이 마지막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의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어느 책에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한 권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 책이 다룬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의 원리를 상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 자체의 의미와 목적과 동기의 깊이를 주는 숨은 특색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감의 보물 창고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경제 불안과 금전적 어려움으로 아주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계속해서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옷가지를 준비해서 또는 현금으로 돕기 위해서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고자 했을 때 저들은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런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를 돕고자 할 때 주는 은혜가 있듯이 받는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거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나 친구의 마음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원하며 그렇게 돕기를 원한다면 주는 것을 주는 이가 은혜로 주는 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른 믿는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지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알 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십일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경제 제도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땅에서 얻는 소출의 십일조를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기본으로 한 경제에서 추수한 곡식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해 본다면 구약 경제 제도 아래서 유대인들은 10의 1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는 율법 문제이지 은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더 중한 바를 행하되 다른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일조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만일에 구약성서의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십일조와 10분의 1 이상의 물질을 드렸다면 구주의 보혈의 값으로 구속받아 은혜 아래 사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 십일조를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크게 특징 지어주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린다는 점에서도 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이기심을 깨트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 필요를 채우는데 민감해지는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저는 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육신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 축복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때때로 다른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져주고 격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적고 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는 그것이 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사도의 요한은 또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서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하고 격려하는 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주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들의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지 그것이 이 보화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미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보화는 다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의 대부분 존재의 중요성을 존재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상의 물질에 쌓아둔 데 둔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우리는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이고 영원한 이익을 남길 삶의 영역에 투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위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초기 시절에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전임 목회자로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맞이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 성도님들 중 몇몇 분이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제게 와서는 목사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과 가족들을 위해 음식과 옷을 장만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이십시다. 우리는 그 명단을 그렇게 해서 손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비공개로 일을 진행해 보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의 선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을 때 아이들의 얼굴 표정과 또 엄마 아빠들의 눈에 비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저는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기쁨으로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실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진리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름철에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면 대나무 밭에는 죽순이 파랗게 솟아나곤 합니다. 갓 올라온 죽순은 하루에도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금세 자랍니다. 그런데 그 죽순이 그렇게 빠르게 자라기 이전에 약 5년간이나 그냥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죽순에게 5년이라는 기다림의 오랜 시간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긴 시간을 기다리며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그곳에 두시지 않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가 어느 탄광촌을 방문하여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마쳤을 때에 한 광부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값이 있건만 공짜라는 것이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군요. 뭔가 값이 있어야 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무디가 당신은 오늘 갱 속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백 피트나 들어갔지요. 그렇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거야 간단합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으니까요. 그럼 승강기를 탈 때에 돈을 냈습니까? 아니요. 승강기 회사에서 다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광부의 말을 듣고 있던 무디가 이때 즉각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승강기를 탈 때에 버튼만 누르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 착실한 연습과 또 끊임없는 인내만이 좋은 기록을 보장해 줍니다. 간혹 인생에서 반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의 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마라토너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과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꽈다 놓은 보리자루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꽈다 놓은 보리자루.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러나 꽈다 놓은 보리자루도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라보는 사람들 하여금 적잖이 신경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꽈다 놓은 보리자루라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무관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사람 여기 살면서 만날 때 지나가면서 excuse me 그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hi 한마디가, hello good morning 한마디가, thank you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인생의 흐름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순간의 연속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무표정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나쁜 것을 주기도 하고 나쁜 것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줄 수 있었는데 주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고 나쁜 것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제거해 주지 않은 것도 결국은 영향을 미친 결과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관계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원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깊숙한 영향을 미치시려고, 넓은 영향을 미쳐주시려고 예수님 사람이 되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 결정적인 해결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으며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인생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받은 바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특권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쉽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현실에 대한 시청각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의도와 명령을 따라 나누는 삶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1절로 4절은 다시 한번 사건의 배경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 기적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반복적으로 행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되며 또 많은 무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주 32년 4월 12일, 즉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13절까지 제자들의 중간고사, 오늘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험 문제가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무리를 다 각각 집으로 보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벳세다 그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특별히 지적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이 어디에 방앗간이 있는지 알 테니까. 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중간고사죠. 얼마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는가, 정확한가를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빌립을 시험해서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7절에 빌립이 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보통 한 8개월 정도의 임금을 다 쏟아부어도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하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정확한 계산, 그리고 상식적이며 당연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방앗간이 그 벳세다 지역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음식을, 떡을 한꺼번에 사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돈도 없었거니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200데나리온에 대한 언급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스케일의 방대함을, 장대함을 보여주는 데 그 기능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물을 포도주로 갖고 오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20마일 떨어진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8년 된 병자 역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으며 제자들은 그 사건을 다 친히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방앗간에 가서 다 떡을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냥 200데나리온을 운운하면서 F를 맞고 말았어요. 8절 9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답변합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까지 좋았고 거기서 한 씨쯤 맞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 또 안드레도 F를 맞게 되고 맙니다. 오병이어 그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글쎄요, 눈먼 사람 하나 눈뜨게 하는 것 정도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하실 수 있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2만 명의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주님도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십절이하에 주님께서 정답을 멋지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2만 명이 남자 5천 명 줄잡아 2만 명이 마음껏 원대로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2만 명이 참여하는 표적을 주님께서 베푸시며 당신의 표적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도 하시죠. 당신의 능력의 뛰어남을, 막강함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멋지게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정말 평생 이들은 이 사건만큼은 적어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은 다 잊어버렸어도 그때 배불리 먹은 사건만큼은 두고두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손자들에게 두고두고 그때 대단했노라, 대단했노라, 대단하죠. 그러며 다 먹고 산 다음에 남은 것을 열두 바구니에 다시 모아 다 채웠다고도 말씀을 하며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한편으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쁨과 풍성함의 잔치를 예시하는 그러한 기능도 한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지만 갈릴리 바다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그 바다였겠다. 또 한 가지 벳세다 갔을 때 이 장면이 머릿속에 연상이 됐습니다. 아, 나도 이 자리에 있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블랙스북에 사역할 때 우리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촌극을, 한 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촌극을 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100%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대학생들이 기질을 발휘해서 한 친구가 이 식빵, 슬라이스 하나 들고 오더니 예수님께 오더니 막 뭐라고 말씀을 드리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갖다가 그 빵에 딱 대시니까 이 빵이 토스트가 돼서 브라운색으로 쫙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영상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친절하게 필요하면 토스트 약간 노릇노릇 구워서도 주실 수 있는, 그러나 2만 명을 동시에 먹이시는 멋진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는 6장 마지막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주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을, 하신 교훈을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버거킹으로 만들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떡이 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죠. 당신의 몸을 깨뜨심으로,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버거킹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적지 않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꽤 쓸모있는 분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매일 주님 주시는 떡을 먹읍시다. 우리는 한 번 그 떡을 먹음으로 실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 이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풍요로운 우리 영혼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했고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막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즉 육신의 떡에 더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떡을 배불리 먹었지만 그러나 그 떡을 먹고 표적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사실 입니다. 표적은 그 메시지가 그 기적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사건이 주는 메시지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표적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표적을 본 사람은 소수요 다수는 배가 불렀으니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메시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셨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이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갈비탕을 사 대접해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갈비탕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감사의 뜻도 표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전화가 오더니 갈비탕을 한 번 더 사달라고 해요. 제가 또 사드릴 수 있죠. 또 사드렸습니다. 그분이 맛있게 드시고 또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전화를 또 해서 또 갈비탕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뭐 돈도 없거니와 일단. 제 전공은 갈비탕 사주는 게 전공이 아닙니다. 제가 운전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있다마는 저에게 운전 가르쳐달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제 전공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 망가진 에어컨 잘 못 고치고 전공도 아니고 그런 부탁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 부탁드릴 게 따로 있어요. 육신의 떡을 한번 먹여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는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받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예수님 전공은 군중이 요구하는 떡이 아니요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십니다. 6장 47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해주는 떡을 먹으며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하늘의 만족감을 누리며 영혼의 상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혼이 항상 상쾌해야 삼박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게 재미있어야만 됩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 뭐 그것도 조금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특권의식 가운데 이 이번에도 한국 갔을 때 제가 예외 없이 또 여지 없이 맛있는 음식을 엄청 많이 먹고 왔습니다. 사준이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음식 더 이상 제 몸에는 없습니다.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다시 또 배가 고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은 그 의미를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신비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나중에 반문하게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참 내 어깨를 감싸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문자적으로 주님의 감촉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과 내일의 계획을 그려주시는 주님의

주님께 맡겨드리는 결단,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안도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숨을 푹 내쉴 수 있어야 돼요. 안도의 숨을. 힘들었으나, 아니 힘들게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그래 그래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 떡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노래하며 무릎 꿇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허기를 느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먹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욕을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싸구려만 좋아하던 이 입의 감각을 고급스러운 음식을 좋아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위해 고상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으나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의 묘미와 그 맛과 그 멋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맛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웬만한 호텔의 음식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영적 미각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의 내용을 혁명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그러기에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영혼들은 즐기는 바가 다르며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귀하게 여기는 바가 다르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며 그들의 삶의 내용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었거니와 오늘도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베푸시는 표적 속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곳에 깊이 들어가는 그래 또 그 살을 먹으며 생명의 떡의 맛을 음미하며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요한은 6장 68절에 말씀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 한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를 잡았으니 진리를 찾았으니 여기 내 인생에 최대의 낙이 있으니 내 인생 최대의 가치가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그렇게 베드로는 그의 남은 인생을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었으나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떡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매일 그 맛을 느끼며 그래 내가 분명히 예수님 주시는 떡을 먹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는 그렇게 먹고 난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그 떡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떡을 나누어 줍시다. 매일.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지만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버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떡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킹스 버거라 부를 수 있겠죠. 다니시면 버거킹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왕의 왕께 주시는 그 킹, The King's Burger를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 맛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우리 속에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표적 속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이 표적 속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그들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게디 선교사, 존 게디라는 선교사는 오스트리아 동쪽에 있는 아니티움이라는

0: 아주 작은 섬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거기 가서 24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뒷뜰에는 이런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1872년 그가 이 섬을 떠날 때에는 이교도가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입니다. 물론 이 존 게디 선교사는 24년의 사역을 통하여 온 마을 사람들, 물론 몇백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잔치 속으로, 표적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10년, 20년 사역해서 10명의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상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참 쉽게 이해가 되고 참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한 것으로. 그러나 원문을 정확하게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 속에 포함시키고 이기게 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다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승리의 개선의 행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그 개선의 행진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승리에 자기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었으나 하나님께 정복당하여 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에 자기는 패배자로 끌려가고 있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 주셨음이 그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랑거리요, 특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으셔서 당신의 개선의 행렬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시니 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노라.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정복당하여 주님께 묶임 바 되어, 주님께서 묶으시는 사슬에 묶여진 바 되어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승리하신 그분의, 나는 그냥 기꺼이 패배자가 되어 기꺼이 피정복자가 되어, 이것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생명의 떡을 제대로 먹은, 그대 그 생명의 떡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영혼의 고백이며 실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복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 특권적인 일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by virtue of Christ,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의 행렬 속에 나를 묶어 놓으신, 그리고 그 모습 통하여 가는 곳곳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다 굴복시키고 바울과 같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 속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혼들은 참으로 복된 영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 베드로가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계속 주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데 생선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더 주세요, 더 줘, 문제없지. 얼마든지. 넉넉히, 배불리,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떡을 나눠주며.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후에 정말 번듯한 사도로 세움받고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리셔서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노라. 그 메시지를 외쳐댔습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선포하며 얼마나 베드로는 더 신나지 않았겠어요. 육신의 떡을 나눌 때도 기분이 괜찮았으나 그러나 생명의 떡을 나눠주며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익명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 김 선교사님은 A국에서 불구 고아 아이들을 심지어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맡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할 처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A국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직도 포기하고 12명의 불구 고아를 데리고 산골로 내려가 돼지 우리를 거처로 삼고 그 삶을 거기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관한 귀한 저술활동도 그분은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저명한 학자였으나 학문활동도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온 피부가 까맣게 햇빛에 거슬렸어요. 농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필요한 거처를 손수 짓는 건축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열두 고아의 아빠, 엄마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연세가 되셨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섬김 또 헌신이 고아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은 직접 보며 만지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도 나중에 커서 다른 고아들의 아빠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슴과 입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노래가 넘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떡을 주지 않고 육신의 떡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 김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고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아는 아니겠으나 물질은 풍요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고아로 허덕이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떡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우리의 움직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장면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던 그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의 감격, 베세다 광야에서 육신의 떡을 나눠주던 베드로의 감격은 둘은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기에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 속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며 주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표적의 현장 속으로 영혼들을 인도해 드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 또 이 삶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생명의 떡의 의미가 뭔지를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깨뜨신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내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 생명의 떡을 취한 우리들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주신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취함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 속에 쇠고랑이 채인 묶인 쇠고랑에 묶인 채로 그 승리의 흐름 속에 끌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행렬에 붙잡힌 바 되어 이것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될 영혼 한 영혼 생각하시며 이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의 구주로란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생에 죄밖에 짓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갈등에 마치는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JBBN 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을 들으면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좀 더 설명해주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BBN 챗입니다. BBN 챗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구원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또 질문하는 분들에게 상세하게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BBN 챗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BBN 방송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여보, 얼른 갑시다.
1: 아이고, 힘들어라. 아직도 먼 거예요?
0: 아니야. 저기 보이지 않소? 이제 다 왔어.
2: 지금 한 부부가 이스라엘 중부 산간 지역의 산길을 힘들게 가고 있어요. 이번 얘기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위대한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사무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수시로 불러 명령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0: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저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어서 가서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립시다.
2: 이들이 가고 있는 곳은 실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직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로라는 마을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새겨놓은 법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지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매년 이 성전에 모여서 법궤 앞에서 큰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0: 다 왔다.
2: 그들은 마침내 실로 마을에 도착했어요.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제사장님.
3: 누군고?
0: 예, 저울시다. 엘가나입니다.
3: 그대가 또 왔구만.
0: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
4: 안녕하세요, 대제사장님.
3: 어서 와요. 그래, 그동안 별일들 없었나?
0: 예, 별일은 없었습니다. 예, 헌데 대제사장님, 이번에는 좀 특별한 기도를 올리러 왔습니다.
3: 아니, 그게 무슨 말인고?
0: 예, 저희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자식이 없으니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람이랑 같이 와서 특별히 기도를 올리려고 하니까 대제사장님, 제발 하나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저희도 자식을 갖게 해주십시오.
3: 내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권리는 없네. 어쨌든 하나님에게 기도나 잘 올려보기나 하게.
2: 두 사람은 그날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3: 저렇게 기도를 정성껏 올리는 사람은 처음이로군. 그래,
2: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은 두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3: 이보게, 이제 하나님도 자네들의 기도를 충분히 들으셨을 터이니 그만 돌아가 보게. 가서 집안 일도 살펴야 할 것 아닌가?
0: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3: 이 사람아, 좌우간 집에 가서 기다려보게. 나도 하나님에게 잘 빌어볼 테니까.
2: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정성스러운 기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이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성경의 구약편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 이 사무엘의 출생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0: 여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4: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은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4: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0: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하나님의 집에 아이를 맡기는 게 어떻겠어?
4: 아니, 그럼 성전에 아이를 갖다 맡기자는 말씀이세요?
0: 그렇소. 우리 대제사장님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합시다.
4: 모르겠어요. 당신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다면 그것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 마침내 두 사람은 아이가 자라서 젖이 떨어질 무렵이 되자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3: 아니, 내가 이 아이를 키우란 말인가?
0: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당연히 성전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늙은 대제사장은 나이 어린 사무엘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3: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내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드네. 이 아이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아이가 될 것이네. 기꺼이 이 아이를 맡아줌세.
2: 어린 사무엘은 그날부터 부모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은 무럭무럭 자라서 소년이 되었어요.
3: 사무엘아, 공부할 시간이 됐지?
5: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3: 그래, 자, 또 시작을 해볼까?
2: 늙은 대제사장은 소년 사무엘을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는 이 소년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공부를 끝낸 소년 사무엘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어두워지는 바깥산을 바라보며 살며시 잠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외침 소리가 들렸어요.
6: 사무엘아, 사무엘아.
2: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해진 사무엘은 대제사장의 방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불러봅니다.
5: 대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3: 아니다, 안 불렀는데 왜 그러느냐?
5: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봅니다.
2: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사무엘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때였어요. 다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6: 사무엘아, 사무엘아.
2: 사무엘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혹시 자기가 실수할지 몰라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소리는 또다시 들려왔어요.
6: 사무엘아, 사무엘아.
2: 소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맞았어요. 소년을 부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6: 사무엘아.
5: 예, 하나님.
6: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사무엘.
5: 예,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2: 하나님은 소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6: 사무엘아, 나는 너를 큰 사람으로 쓰려고 한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소년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6: 사무엘아, 명심하여라. 이 나라는 너의 손에 달렸느니라.
2: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무엘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3: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란 말이냐?
5: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님.
3: 어디, 하나님께서 대체 뭐라고 그러시더냐?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말해보거라.
2: 사무엘이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었다는 소식이 주변에 널리 알려졌어요.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사무엘을 만나러 왔습니다.
7: 아유, 얘야, 하나님 음성이 어쩌더냐? 어떻게 들리더란 말이야?
8: 그래, 하나님 말씀이 천둥벼락처럼 크더냐? 아니면 아주 조용히 말씀을 하시더냐?
2: 사무엘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알려졌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 모두 들어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아이니라. 이 성스러운 아이가 잘 자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잘 보살펴야 하느니라.
2: 소년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지요. 전쟁을 일으킨 족속은 바로 삼손을 죽인 블레셋 족들이었습니다.
9: 사무엘 어른,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이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10: 아니, 얼마나 많은 적들이 온단 말인가?
9: 적의 대군이 이쪽을 향해서 총 진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법궤가 있는 이 마을입니다.
2: 이스라엘 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 위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블레셋 족들은 이스라엘 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법궤를 약탈하기 위해서 실로 마을로 진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두 피난을 가야 합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2: 블레셋 군들은 질풍처럼 실로 마을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어요.
11: 모든 이스라엘 족들을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
2: 블레셋 족들은 실로 마을을 남김없이 휩쓸었어요. 집은 불타고 허물어졌으며 가축과 사람들은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11: 이 땅은 앞으로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처형될 것이다.
2: 이스라엘 족들의 가장 소중한 땅이었던 실로. 법궤가 모셔져 있던 이 중요한 마을은 돌덩이만 뒹구는 산 기슭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모조리 죽거나 도망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0: 아무 곳이든 가야지.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민족이 계시네. 나는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줘야겠네.
1: 사무엘입니다. 그는 블레셋군의 습격을 피해서 용케도 실로 마을을 떠난 것이에요.
0: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시련이네. 이 시련 속에서 우리 민족은 더욱 강한 민족이 되어야 하네.
1: 사무엘은 떠납니다.
0: 내 저들에게서 법궤를 기어코 다시 뺏고 저들에게 실험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해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여, 법궤를 빼앗긴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 그날 이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베풀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몸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0: 동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뭉쳐서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1: 사무엘이 가지 않는 곳은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갔습니다. 산속이나 사막 가운데 혹은 강변, 그는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어둡고 괴로운 세월이 2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2: 사무엘 어르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데 뭉치게 하고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적을 무찌르도록 해야 합니다.
1: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던 사무엘, 그는 이윽고 명령을 내렸어요.
0: 모든 마을로 사람을 보내시오. 그래서 열흘 후 각 마을의 대표가 라마에 모이도록 하시오.
1: 라마는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서리 없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 아, 자, 여러분, 사무엘 어르신이 나오십니다.
3: 사무엘 어르신.
0: 여러분.
1: 마치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듯 사무엘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0: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적들과 맞서라고 하셨소.
1: 사무엘의 외침에 사람들은 흥분해서 만세를 부릅니다.
4: 이스라엘 만세! 사무엘 어르신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0: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시오. 그리고 열흘 후 해가 하늘의 한복판에 왔을 때 모든 마을에 세워져 있는 블레셋 족들의 우상을 불지르고 허물어버리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웁시다.
5: 모두 불질러라!
1: 블레셋 족들은 아스다롯이라는 여자신의 나무 조각을 모든 마을에 세워놓았어요. 이것들이 지금 모두 뽑히고 불살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6: 아니 이놈들! 미쳤느냐 이놈들!
5: 뭐가 어쩌고 어찌!
1: 모든 마을에서 일제히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서니 숫자가 많은 블레셋족 일망정 당장 덤벼들지 못했어요.
7: 아이, 그런 고약한 이스라엘 놈들을 그대로 두고 보자고!
8: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족과 전쟁을 벌일 시기가 아닙니다.
7: 무슨 소리야!
8: 지금 주변에는 이집트와 그리고 사막의 여러 족속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족과 전쟁을 벌이면 그 족속들이 우리 뒤를 노리고 습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7: 이놈들 아주 감쪽같이 이런 때를 노렸군.
1: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뛰어난 판단력으로 이스라엘족이 일어서야 할 때를 고른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0: 모든 용사들은 미스마로 모이게 하라.
1: 이스라엘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0: 하나님이시여, 우리 군대가 적들을 맞이하여 승리의 영광을 맞이하도록 돌보아 주소서.
1: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무엘의 기도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은 비로소 오랫동안 블레셋족의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족들을 굳센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독립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3: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음식을 먹어야 살겠죠. 뿐만 아니라 먹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삶을 더 편하고 우아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참으로 만족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가 우리 삶의 행복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방종과 전쟁과 범죄 가운데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에 관한 대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들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수모,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는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한 ITL 카드를 담대히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건네진 카드가 읽어지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그것을 다시 줍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사랑과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휴대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자 채취 검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특징과 생활 습관을 알아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검사 대상자들이 어떤 비누를 쓰고 로션이나 샴푸나 화장품들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시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또 그리고 무슨 옷을 주로 입는지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때문에 학자들은 각 사람의 생활 방식을 대략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답니다. 비슷한 일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바빌론의 관리들도 다니엘 선지자의 그 삶에서 어떤 나쁜 습성이나 생활 습관을 좀 찾아내려고 일종의 최치 검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을 거의 70년 동안 성실하게 섬겨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많은 고관들 가운데서 세 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유대인이 총리가 되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에게서 부패의 증거를 찾아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온전함을 지켰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침내 총리 역할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남겨진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또 완전하진 못했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만약에 최치 검사를 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헌신해 한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든 빚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빚을 면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면제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죄가 해결되었음에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들은 바로 그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남은 빚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미성년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 가족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본래 미성년자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 그들에게 드는 비용을 가족들이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규정을 중단함으로 더 이상 새로 부과되는 비용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기 전에 미납된 비용은 여전히 가족들의 빚으로 남아 그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아있는 빚은 살아가기에 급급한 가난한 가정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르러 카운티 당국은 미납된 빚마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7년마다 한 번씩 부채를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는 빚이 없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면제 연료는 바로 예수를 의미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죄가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면제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면제년 이후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은 빚이 없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남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만 그 죄마저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채무의 탕감을 기억하심으로써 항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가급적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표현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핵심을 빼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빠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BBN은 광고도 방송하지 않고 방송을 통한 매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재정의 100%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BN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연속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순간순간 운영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5시 57분이면 저희 방송의 주제곡인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에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천국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우리가 거할 완전한 처소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천국이야말로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 완벽한 천국에 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인 버나드 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담임교회를 사임할 때 담임하던 교회 교우들에게 그의 후임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충고를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동떨어진 한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택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웅변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웅변의 효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상실하게 하며 그 자리에 설교자의 맛을 대체해 놓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창하고 재밌는 설교를 듣고 좋아하기보다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설교를 듣는 일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교양적인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